0: 저녁에요. 삐리삐리 파푸뉴게예 삐리삐리 파푸뉴게예 미야오잉어르뉴게예 미야오잉어르뉴게예 미야오잉어르뉴게예 마스킨드베싱예 야하이.
1: Dos niñas jóvenes se invitaron en una fiesta. Había una fiesta linda, un camarruco, entonces ellos se invitaron